0: Whoop, whoop, whoop, whoop.
1: Whoop on Gangnam Style. Hey, sexy lady.
0: Whoop, whoop, whoop.
1: Whoop.
2: 아야야, 이런 사람 봤어 봐라, 이런 사람 봤어 봐라, 봐다, 봐다, 봐다. 넌 진짜
3: 이스키.